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Changgyo of Bikwa Sogum. Today, we're traveling even further back in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with a documentary about Shin Jung-hyun, often called the godfather of Korean rock. It's a documentary I originally produced for the 6th anniversary of TBS EFM back in 2014. And I'm very happy to bring it back to you today. And before that, for the first hour, we'll revisit some highlights from Music Boutique segment. So sit back, turn up the volume, and join me for a two-hour journey through music and history. This is 101.2, 101.3. Let the journey begin. There has been a build-up, I think, obviously, for Music Boutique.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 이렇게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하나의 좀 관통하는 그런 어떤 주제로 두 시간 내내 좀 이어보는 그런 시도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So why I've been mentioning this tutoring and you know getting lessons and everything because that's also very much applicable to music. Because, you know, apprenticeship that I mentioned, 도제식 system, apprenticeship is also very prevalent in the field of popular music. Young musicians do whatever they can to personally make connections with the artist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you know, hoping to learn from them. 음악에서도 뭐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뭐 장르를 또 불문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기술이나 뭐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However, it is kind of rare to see a 스승 and 제자 combination to start a full-fledged band.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실용음악 교수님들이 제자들과 함께 잼 밴드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잠시 한다든가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제자들과 교수님의 프로페셔널한 밴드를 결성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있었겠죠. 근데 많지는 않는데 이 밴드만큼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밴드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바로 99년도에 데뷔를 한 Geeks라는 밴드인데요. 6인조 밴드이죠. 아마도 국내에선 최초로 이 슈퍼그룹 대접을 받았던 그룹이 바로 이 Geeks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So debuted in 1999 with 6 members and was considered one of the early super groups. It was, of course, the band's members included some of the already established veteran musicians with young musicians who were considered geniuses at the time. 그래서 오늘 Geeks라는 밴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One of their, I guess, hit tunes, let me start with that, Geeks의 La La La 먼저 들어보시죠.

랄랄라 기익스. 랄랄라 하니까 저희 정현주 아나운서님과 한 랄랄라 세그먼트가 갑자기 뮤지컬 세그먼트가 기억이 나네요. So it was super group. 그러니까 super group 그 자체였던 게 if you look at the members, six members, 정원영 on the keyboard and 이적 on the vocals, 한상원 on the guitar and 강호종 on the keyboard, 이상민 drums and 정재일 on bass. So debuted in 1999 and La La La was the one of the songs that was one of their debut song, I believe. So there were quite an expectation at the time, which is such a star-studded membership of this band.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대중적인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는데, for example, songs like La La La was probably one of their more popular tunes.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감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곡인데 약간의 그 조용필 씨 약간 느낌도 나는 그런 곡입니다. So today I want to kind of look into this gigs, the band gigs. 뭐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Because at the time, Mr. 한상원 on guitar and 정원영 were college professors. And also 강호정 on keyboard. They were all teaching, you know, popular music in the universities, right? So rest of the members were sort of like a disciples. 그래서 정확히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멘토 피겨들과 젊은 뮤지션들과의 그런 어떤 조합 그런 면에서 이런 저는 튜터링 그다음에 apprenticeship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익스의 랄랄라 먼저 들으셨는데요. So we will dissect one member at a time. 그래서 각 멤버분들 한 분씩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I guess one of the cornerstone member, members of the gigs was, you know, 정원영. 약간 형님 격이었죠, 그 밴드에. 그래서 이제 정원영 씨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80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정원영 씨는. 쉼이라는 밴드로 데뷔를 하셨고, after

정원영, 가버린 날들. So we're looking at the band the Gigs under this theme of, under this angle of, you know, teacher-disciple relationship in a band, kind of. 모모님께서는 Gigs 콘서트 가서 어린 정재일님과 찍은 사진이 큰 추억입니다. 미키 17 보면서 정재일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름다운 OST. 좋아요.

어렸을 때라면은 긱스 때, 그쵸? 그때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죠, 정재일님. 와, 정말 귀한 사진이네요. 요즘엔 뭐 진짜 너무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데, We'll talk about 정재일님 in just a bit. 그래서 두 분의 큰형님이 계셨는데, 정원영, 그 다음에 또 한상원 씨가 계셨죠. 뭐, 한상원 씨는 또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분의 데뷔 앨범에서 물망초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양희은 씨가, 작사와 보컬을 담당한 곡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한상원 featuring 양희은 물망초.

continuing with the music boutique theme, 그래서 gig이라는 밴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another member that I wanted to talk about is the other keyboardist, 강호정. 강호정 씨 역시 이제 gigs의 이제 원년 멤버, original 멤버였는데, 강호정 씨 같은 경우는 he was more prominent as a producer and a mixing engineer and also arranger. 그래서 이제 편곡 쪽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he started out actually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he studied in Germany. He was, I think, born and raised in Germany. And then when he came to Korea, first gig that he got was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그래서 윤도현 밴드의 곡들 많이 또 편곡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도현 밴드 초기 곡들 중에서 편곡을 하신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윤도현 사랑 2.

0: CFM.
1: That's fantastic.
2: So, let me tell you this. I recently joined an online community of like-minded people who love bossa nova music. It is more like a big community, sort of an internet online group with a leader figure who introduces bossa nova music with some explanation. And 유명한 bossa nova musician이 개설하신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간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 해설과 함께 보사 음악을 알아가는 재미가 그렇게 굉장히 쏠쏠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It makes me realize that learning music is still very fun and it makes listening all but more interesting.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음악을 같이 저도 꾸준히 약간의 살을 붙여서 또 약간의 선곡을 더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뮤지션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주앙 질베르토의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As you know, 주앙 질베르토 is a Brazilian legend, guitarist, singer, composer. I would have to say one of the forefathers of bossa nova music. So this first song by Juang Gilberto was originally recorded by a band called, a Brazilian band called Os Cariocas. So Os Cariocas was a pioneering Brazilian vocal group known for their sophisticated harmonies and a very smooth bossa nova sound and also jazz-influenced arrangement. They were very instrumental, this band, in shaping Brazilian popular music, especially during this era when the bossa nova was really booming, which was late 50s and late 60s. 그래서 이 Os Cariocas라는 밴드가 처음 1948년도에 녹음한 이 곡은 이 삼바 칸초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앙 질베르토가 이 보사노바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해서 자주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셨던 그런 곡인데 오늘은 이 주앙 질베르토가 202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발매돼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 라이브 앨범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So here is Juang Gilberto. The song is Nova Ilusao.

주앙 질베르토 노바 엘루사오라는 곡입니다. So as I said,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this vocal group called Os Cariocas in 1948. 그래서 원래 이 곡은 약간의 삼바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는데 그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방금 이제 들으신 주앙 질베르토가 아, 이 곡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So originally it's sort of in the samba style, but he wanted to sort of do it in his very laid back bossa nova style. 그래서 원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Os Cariocas, Nova, Ilusao. 똑같은 곡입니다.

deep nostalgia and admiration for its natural beauty. 그래서 오스카리오카스가 부른 곡인데요. 그들의 이제 대표곡 중에 한 곡인데 들어보시죠. 삼바 또 아비아오.

Os Cariocas, Samba do Avia O라는 곡이었습니다. So their rendition of this song, Samba do Avia O, is one of the most elegant vocal harmony versions of the song, I think. 참이 보컬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참 잔잔하면서도 들여다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편곡입니다. So lyric expresses, as I said, the excitement of returning home, also like the nostalgia about the Rio. 그래서 이제 Saudade, full of Saudade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deep nostalgia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가사를 보면은 My soul sings, I see Rio de Janeiro, I'm dying of longing.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을 정말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울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다른 느낌이겠죠. 서울, I don't think we will be singing about the Seoul in this kind of fashion. Probably different, 그죠? K-pop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건. So that was the song by Os Cariocas. 그래서 아까 주앙 질베르토 얘기가 나와서 그분 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말 그 Girl from Ipanema만큼 이 보사의 그런 어떤 교과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주앙 질베르토가 부르는 Chega de Saudade 들어보시죠.

You're listening to Juangju Baruto Shegada di Sodade. So reason that this song is considered one of the you know, very important song in Bossa Nova is it combines the traditional samba rhythm with the jazz influence. That's what sort of really made the Bossa Nova genre popular as a popular genre in the world. 그래서 이 체가다 소다데는 원래 이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또 작곡 곡이죠. 그래서 그분의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뮤직 부티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onio Carlos Jobim, Chegada de Sodade.

That was the XX. I dare you. I dare you not to worry, everyone. What type are you? Are you the type who tends to worry quite frequently about the situation that hasn't happened yet? Or are you like an easygoing person who never worries about anything in life?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뭐 걱정을 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평소에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불안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maybe worrying too much or that anxiety isn't something we need to push away, but simply a part of life that we learn to live with. Perhaps anxiety is part of what keeps us going, a sign that we are alive and engaged heavily with our own life. So worrying is not so bad after all, I guess. I mean, if it goes over an extent, yes, that might kind of deteriorate you, but if it's not too much, I guess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just carry on with our lives, right? 걱정을 하니까 열심히 살고, 걱정을 하니까 건강을 챙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닝 그룹아들, how are you guys getting your day started? Okay, so who are checking in right now at this moment? Let's find out all together. Ben's Bro is the number one Chilcheok morning groove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lways listening from Europe. And of course, our young age morning groover, 상민님, Happy Life morning groover. 아침부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시고 계세요. 반가, 반가, 반가워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이번 주는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써머 PD님, 집들이는 잘 다녀오셨나요? 세련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오, 세련되긴요. 제 인별그램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는요. 세련된 모습만 포장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건데 전혀 세련되지 않고요. Yes, I actually visited my friend's house. It was kind of like a housewarming party because she recently got married. So she finally invited me over. And normally, if you get invited to a newly married couple's house, you would expect the husband too, right? But she was there by herself. So I was like, where is your husband? And it turned out that she kicked him out just to invite me. 그래서 남편은 제가 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쫓아내버리고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한지 오래됐다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데? 했더니 뭐 어디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혼자 PC방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녁 어떻게 먹어? 아 혼자 뭐 샤브샤브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Is this normal?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신혼집들이 하면 남편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So we ran into the husband because I guess he was returning home because my friend texted him.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ut anyways, it was fun. Nice, lovely house indeed. 그래서 주말에 친구 집들이 또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101.3 최고 최고 정말 명 캠페인 같은 삼행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TV보다 라디오 요즘에 TV 뭔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채널 돌려서 보는 맛좀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But then at least when you're driving, you have an option to listen to the radio. And among so many channels, of course, 101.3. It's so easy to remember too. 너무 쉽게 기억을 할수 있잖아요. 맨날 101.3, 101.3, sharp 101.3 이런 식으로 썸머가 하루 종일 외쳐대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TBS EFM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I will try to introduce as many messages that I can. So,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anything that you want to brag about,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send them in, everyone. 보내세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그냥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visi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just a secon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A stands for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How simple was that? Very, very direct indeed. So that means I'll be asking you guys a question, and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answer to my question at the same time,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i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괜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worry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at the end of the day?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a little bit of a hypochondriac, so I tend to worry about my health conditions quite often. So if I feel that something's wrong or something's a little off with my body condition, I would run over to the doctor. I would set up the doctor's appointment. And if I set up the appointment, while I'm waiting for that appointment, like my head would just start to spin and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different thoughts about my health conditions. 그래서 뭔가 약간의 그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는 걱정을 너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예약을 다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병원 검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진 받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을 합니다. 나 어떻게 뭐,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벌써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 걱정한 일 중에서 그 대단하게 뭐 일어난 일이 뭐 없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별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So all of my worries, thankfully, I guess,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So yeah,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저는 좀 걱정 무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주로 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했는데 별일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Maybe it could be about your, I don't know, job interview result, or it could be something about your big event in your family member. 아니면 뭐 어디 뭐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아니면 뭐 어디 회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Florence the Machine, Shake It Out.

More Morning Groovers are saying hello, like Dr. Paper and Subby Morning Groover and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hello. Good morning to you all.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Your morning is going to be extra fabulous today just because you're tuned in, okay? Because I said so.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괜히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And we have an immediate response, of course, from our 얼짱님. 얼짱님께서 또 즉각 답을 해주셨네요. 평소 걱정은 잘 안 하지만 이상하게 비행기 이륙할 때랑 운전하면서 높은 다리 지나갈 때 걱정해요.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등등 쓸데없는 상상과 걱정을 합니다. So I usually don't really worry too much, but strangely enough, I get anxious when a plane takes off or when I'm driving over a high bridge. I start having all these useless imaginations and worries like, what if it collapses? I totally get you. I imagine about this all the time, seriously. So whenever I ride an airplane, whenever I'm on the plane, I would be like, okay, please, I'll try to live kindly as possible. 제발 착하게 살게요. 부처님, 하느님, 막 이러면서 비행기 이륙할 때 주로 그런 어떤 셀프 기도 같은 거를 하기는 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무탈하게 여행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기도를 합니다. But sometimes if I'm extremely tired, I would just doze off immediately. Before even take off. 어떨 때는 이륙하기 전부터 그냥 확 잠들어 버릴 때가 있기는 한데 깨어 있으면 굳이 그 깨어 있는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제발 안전하게 여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다리 보면은 진짜 조금 저는 상상보다는 약간 무서울 때가 있긴 해요. 운전할 때.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부산은 무슨 대교였더라? 거기는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은 막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인데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 그 영상을 2층 버스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It looks almost like a roller coaster. So if I have to be driving over there, like I would also be like 얼짱님, like pray so that nothing can happen. But obviously, nothing will happen, right? 뭐 사실. 어떤 인류 그런 기술에 대한 약간 그 불신을 이렇게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예. 뭔가 탄탄하게 잘 만들었겠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걱정 종종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은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looks like somebody needs some extra energy. So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This is 싸이 예술이야.

And I'm back here, Morning Groovers, to read your messages. Today's question, let's go back to it.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ying about to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연 받고 있습니다.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I ain't worried that much because too much worries leads to pessimism and poor health. Well, indeed, right? We always make an effort. We always try. But sometimes we just can't help ourselves when we face a certain situation.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ose specific situations, okay? But definitely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mental health, right? You know, your thoughts can take you anywhere. Like if you, once you start putting those negative things in your mind, yeah, it could just go anywhere to a very, very extent situation. So it's really not healthy to do that, but we're just basic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experience, okay? 저 가끔 이런 걱정도 하는데, 막 몇 번 제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막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나온 거랑 정수기 물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저희 집 정수기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가끔 그걸 틀어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바다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나 정수기 제대로 껐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 뭔가 오늘 질문이랑 엄청 이렇게 뭔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네요. Yeah, I do have a lot of useless thoughts in my mind, worrying about those things that are completely unnecessary to be worried about. What else is there? 근데 의외로 또 뭔가 아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So all of my worries has to do with safety issues or, I don't know, my health conditions and so on. 네, 뭐,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발표 이런 거 앞두고.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발표 나중에 지나면 다 잘 하시는데 하기 직전까지 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이렇게 견뎌내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So let me know.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걱정 같은 걸 진짜 전혀 하시는 걸 제가 근 5년, 1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제가 오히려 걱정해서 아, 막 팀장님 저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이러면은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솔루션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시지 같이 어머 그래 어떡하니 너 정말 걱정이다 약간 이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멘탈 되게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랄까? So yeah, I've never seen her worried about anything. She'll just be like, 아, 뭐, 저 어떻겠어? 그냥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김연아 같은 마인드를 하나? 약간 뭐 어때?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스타일. 굉장히 굉장히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박은혜 팀장님처럼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걱정? 뭐 런닝할 때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세요. 어? 비 오면 아싸! 그냥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예테보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말에 혼자 뭐하지? 했는데 여기에서 칼라셋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여러 공연을 공짜로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에이틴스의 공연을 봤어요. 가능하시다면 에이틴스의 Gimme, Gimme, Gimme 부탁드립니다. Also sent in a picture of you at the live performance of Eighteens all the way in Sweden. How nice is that? 뭔가 출장 가면서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알차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꽤나 알차게 잘 보내셨네요. 이런 게 바로 K-POP이다. 스웨덴까지 와서 내가 K-POP을 보고 직관하고 있는 바로 그 코리안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분. Have a safe trip,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안전한 또 비즈니스 트립 완수하시고 오시고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 에이틴스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18's Gimme, Gimme, Gimme.

need to take a rest when you have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responsibility, right? Because I feel awkward myself having to rest too. I feel like, okay, do I deserve this kind of rest? 이 시간에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푹 쉬고 나니까 리셋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So yeah, if you are burned out, obviously that's a signal that you need some rest, right? But then like it's also give you the energy to move on. So looks like you're doing a fabulous job already because you say that you have to cover basic daily survival and looks like you're doing that already. So you are fabulous just by doing this. 이미 대단합니다. 우리 Juicy 통통원인 여러분. 닉네임부터 굉장히 대단해요. 통통. 제가 좋아하는 친구 강아지 이름이 통통이거든요. So I like this. But anyway, thank you for making your courage to send in your message for the first time on Morning Groove. Really, really appreciate it. 또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 9429 모닝그룹어, 오늘이요 밤새 빗소리가 세차고 전국적인 허우주의보라기에 출근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so far so good. 별일 없길 바랍니다. Woo's의 drowning 들어가 볼까요? So you thought that you won't be able to make it to work because it's raining really, really heavily today this morning. But looks like you're on your way to work. 이건 약간 걱정 반, 약간 기대 반 뭐 이런 거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문자가 오길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하지만 우리 K 직장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옛날 90년대 사진을 보니까 뭐 배를 타고 출근하는 사진도 있던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역경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 직장인 박수 만만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왕 출근하시는 거 안전하게 하시고요. 네, 오늘도 힘차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is 조승연 Woods Drown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Yes, the most fabulous radio show that you can tune into every morning. Of course, of course. 맞아요, 맞아요. 그 방송, 그 에너제틱한 방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모닝 그루브 시간입니다.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모닝 그루브 texted.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너무 신나요. 신청곡 들어요? 키키의 팝업, 팝업,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Well, first of all, we have to apologize for you because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sorry that we can't play this for you.
1: 어떡해,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또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면서 신청곡을 보냈을 텐데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요.
2: So that is a promise. Yeah, that we make for you.
1: 이 노래 다음번에 틀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 노래가 나올 때 꼭 우리 전소미 양께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2: So I hope you catch that moment where we can play this song for you once we find it in our system, okay?
1: 그리고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날씨 요정 강림하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즐거운 여행,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your trip after you come back too. Hope you have the best time ever.
3: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6시에 운동을 못 갔네요. 꿈에 공유님이 나와서 늦잠을 잤나 봐요. 황홀 그 자체, 크크크, 꿈에서도 멋있었어요. 꺄오!
1: 아, 그래서 공유님이 나와가지고 막 정말 억지로 안 깨시려고 막 노력을 하셨구나.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아, 공유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of 공유. Oh yes, yes, I don't want to wake up. 막 이러면서 딱 깼는데 oh no. 아, 몰라. 나 운동 안 가. 막 그런 느낌? 그래요. 행복하게 공유님과 꿈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2: Speaking of your dream, I actually had a dream yesterday too, and it was kind of weird. So once in a year, just for fun, I visit a fortune teller. Just for fun. I'm not so serious about it.
1: 네, 그냥 사주든 뭐든 이렇게 좀 재미로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올해는 안 봤는데 작년에 제가 선배님들의 소개로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2: Believe it or not, I just did it for fun, okay? Not seriously.
1: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점을 봐주신 분께서.
2: So we were kind of looking at a calendar together and I was like, oh, like these days I'm worried about this and that. I told the fortune teller that in my dreams and the fortune teller would be like, well, because it's summertime, you know, summertime, we have to endure those summer heat. So it's going to be tough. Consider your season as a tough summer season.
1: 그래서 뭐 여름날처럼 그냥 견뎌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년 1월, 2월을 딱 집어주면서 이때부터 서머는 빛나실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2: But then it was like really specific.
1: 뭐 정말 그냥 꿈일 뿐이겠지만 조금 그냥 되게 선명하게 그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꿈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1, 2월을 가르치면서 이때부터 피네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혹시 TBS 막 뭔가 정상화되고 막 우리가 뭔가 막 살아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별거 없는 건가? 그냥 뭐 무탈하면 된 거죠 뭐 그쵸? 인생에 저는 대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쵸? 그런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다가는 실망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부장님이나 저나 꿈속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2: You know, whichever dream that you have, if you feel good about it afterwards, then it means it's a good dream, right?
1: 어쨌든,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worries, morning groovers. 계속 좀 걱정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2: compared to how much you worried about a certain thing, if it turned out to be nothing, let me know all about that.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2: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여러분 바빠요 바빠요 할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답을 보내주셨네.
3: 집을 떠나서 쉐어하우스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딸내미들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살더라고요. 오늘부터 새학기 시작하는 대딩의 둘째, 직장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는 첫째, 올해 하반기도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Kelly Clarkson의 Stronger 부탁드립니다.
2: I used to worry if my daughters living away from home in a share house and a dormitory would eat well, but they turn out to be taking good care of themselves better than I thought. Of course, they must be having the best time of their lives for sure.
3: 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지금 최고의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하나 둘씩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독립을 하면서 나의 자아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걱정 이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걱정이 되시더라도 믿어주시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더 잘 되고 더 행복 할 겁니다. 무탈하게도 올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화이팅이에요. 벌써 학기가 시작됐죠. A new semester has started if you're a student. So fighting for all of you. 여러분들 다 진짜 잘 되실 거고요. 하반기는 더더더 파이팅 넘치고 에너제틱하게 보내고 연말을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appy Life, Morning Groovers. Stronger by Kelly Clarkson.

Who's that girl? 대체 누구야? 라라라라라 누구야? 과연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친절하게 읽어드릴까요? Please listen up to find out. Somebody's going to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And of course,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at the person is reading out loud.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출연자 게스트가 읽어주는 가사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가사 뭐지? 아, 이 노래 제목이 뭐지? 한번 떠오르신다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은 아 이렇게 생각이 아마 나실 거예요. So once you start listening carefully to the lyrics read by this special person, you will get the idea. Okay, so get ready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oday, 오늘은 어떤 게스트를 모셨냐면요. A friend of Latin Queen, J-Lo. Girl, you're so beautiful, girl. 이 노래 아닌데 어쨌든 J-Lo. 제니퍼 로페즈 언니가 아니라요. 언니는 너무 바빠가지고 she's really really busy shaking, dancing on the stage. So her friend Rosa Diaz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Rosa Diaz 언니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J-Lo의 뭐 오랜 친구이자 약간 이모님이세요. 그래서 J-Lo 친구 Rosa Diaz from I think Puerto Rico. 우리는 푸에토리코 사람들을 보리꾸아라고 하거든요. I think she's 보리꾸아. But anyways, she will be her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을 잘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tudio, Rosa Diaz. Ay, ay. Hola, amigos. I see you. Ay, mamacita. I want to dance. Clock strikes upon the hour, and the sun begins to fade. Ay, qué rápido. Still enough time to figure out how to chase my blues away. Vamos, bonita. Yo soy muy bonita. I'm very, very bonita. 나 너무 예쁘다. I've done a ride up till now. And it's the light of day that shows me how. And when the night falls, ay, mi amor. Loneliness goes. Oh, I'm boricua.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feel very, very sexy this morning.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aila conmigo, mamacita. I want to dance. I want to bailar. And feel the heat with somebody. Yeah, I want to dance every single time with somebody who loves me, eso mi amor. Hey, I said it again.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m very, very bonita this morning. I feel pretty, so I wanna dance.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Ay, que calor, amigo. J-Lo, come on, come to Korea and dance with me because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아,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민망해졌어. 끝입니다. It's over. Thank you. Rosa Diaz from Puerto Rico. 아, 여러분들, did you guys hear? 계속 뭔가 반복적인 가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못 들었거든요. So I was outside the studio, listening, not quite listening. So yeah,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everyon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get busy, send in your answ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in some time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 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서머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 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And a late greeting message from our Coco Morning Grouper. Coco Morning Grouper,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하트 하트 잘하셨어요. Well done, well done. 우리 Juicy Tong Tong Morning Grouper said, I'm trying to stay cheerful and take things a little more lightly. Thank you for sending us such positive energy every morning. I really admire that about you. I hope I can be more like you. Aww, thank you so much. This kind of message really makes my day, you know. I don't make an effort, like, to be extra energy because this is who I am, actually. I'm just being me. And if you like me just being myself, I feel so flattered. 저는 그냥 최대한 저답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지 막 억지로 평소에 막 굉장히 로우 에너지인데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자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막 나를 이렇게까지 뭐 재밌어 해주다니? 이런 생각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So I really hope you can cheer up. I think I can totally sympathize with you because I often worry a lot about so many different things just like Juicy Tong Tong Morning Groover. But, you know, when we step backwards and when we look at the big picture, it's not something very serious. Most of the times, actually. So we might as well just cheer up and move on, right? And carry on with our daily life routines. And just by doing that, we are fabulous itself. 우리 Young Age Morning Group께서 비가 오는데 차 막혀서 출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잘 도착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다시 회의 걱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always one worry after another, right? You worry about traffic once you arrive work. You worry about the meeting. After the meeting, you worry about those details mentioned in the meeting. And it just continues over and over. 그래서 정말 걱정을 뭐 하고 살면은 작정하고 하고 살면은 끝도 없습니다. 진짜 뭐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안전하게 도착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지나고면 별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오늘 여러분들께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무사히 또 출근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도로에 계신 분들 끝까지 좀 안전 주시하시고 운전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Young H Morning Group 회의 잘하시고요. 회의하다가 문득 로사디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피식피식 하실 테니까. Anyways, Ben's Burrow requested a song, actually. In line with the question, let's listen to Don't Worry, Be Happy. Go, Ben's Burrow. You're like the DJ of Morning Groove today. Perfect song to listen to, indeed. So let's take a listen to it all together.

0: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And that was a song with some nice, soothing a cappella vibe. Bobby McFerrin with Don't Worry, Be Happy. Just take it easy, everyone. I know that you're worried. I know that you're anxious, but take it easy. Take a deep breath. Breathe in. Breathe out. And then take it easy. 이 take it easy라는 말 되게 어쩔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민맘 모닝그룹업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 너무 걱정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는 접영, 우리 소민은 평영을 합니다. 우리 둘 다 너무 기특해요. We were so worried before learning how to swim, but just after a few months, I can do the butterfly stroke and Somi can do the breaststroke, and we are both so proud of ourselves. Who could have guessed, right? You know, when you first dip your body inside the water, you'll be like, oh my god,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what to do. But then once you actually start learning the whole method and practicing, look at you becoming sea lions. 거의 뭐 이제 따님과 함께 손잡고 수영하시고 나들이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물고기들한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구마구 또 바닷속 수영장 물속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하신 거네. 그쵸? 접영과 평영 정도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다 끝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에서 좀 간신히 뜨는 편. 어쨌든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치과를 가는 게 두려워서 몇 년씩 미루다가 작년 연말쯤부터 동네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가기 분명하기에 주형차 차값 정도를 걱정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2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걱정하고

끙끙대면서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I know because the price will be like doubled if you have to get implanted, right? Ooh, going to the dentist appointment, it's scary. I mean, imagine like the sounds of it, all of those equipments and everything.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그 공포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청구되는 그 비용이라는 걸. 도대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오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저기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또 밀려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Yeah, we always kind of frightened about the price of our dentist appointment. Yeah, 맞아요. 이 병원값,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팍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when you have to visit a dentist appointment, try to visit at least two places. 왜냐면 제가 한번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제 이를 갑자기 막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면서, 아, 이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저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거 충치 없애셔야 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So basically, yeah, they were pointing out all of those treatments that I have to have. 그래서 아마 견적이 1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갔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 치실 열심히 하고 이 되게 열심히 닦고 좀 이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아, 이 정도는 그냥 놔두고 관리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I went to another dentist appointment and they said that if as long as I take a good care of my teeth, I wouldn't have to worry or get any sort of like treatments. So yeah, I'm still living really well, not having to pay that amount of money. 그래서 약간의 뭔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두 군데 이상은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큰돈 깨지기 전에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짝기 너무너무 귀찮죠? 특히 우리 어린이 모닝 그루버들. 나중에 돈 깨지는 거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루 종일 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치카치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은 35년쯤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역을 한지 20년이 다 되었네요. 지금은 군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가끔씩 재입대를 하는 꿈을 꾸는 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입대하는 꿈은 종종 꾼다고 하는데 그리워서 꾼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한데 역시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원은 뭔가 그 테토남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킴스팸 모닝그룹원은 테토남이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Let's wrap up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s well. Follow us on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will groove out today by listening to a song by Mariah Carey, Hero, because we are all heroes, everyone.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safe and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lso very prevalent in the field of popular music. Young musicians do whatever they can to personally make connections with the artist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you know, hoping to learn from them. 음악에서도 뭐 클래식이나 대중음악, 뭐 장르를 또 불문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기술이나 뭐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However, it is kind of rare to see a 스승 and 제자 combination to start a full-fledged band.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실용음악 교수님들이 제자들과 함께 잼 밴드를 한다든가 프로젝트를 잠시 한다든가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제자들과 교수님의 프로페셔널한 밴드를 결성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있었겠죠. 근데 많지는 않는데 이 밴드만큼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밴드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바로 99년도에 데뷔를 한 Geeks라는 밴드인데요. 6인조 밴드이죠. 아마도 국내에선 최초로 이 슈퍼그룹 대접을 받았던 그룹이 바로 이 Geeks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So debuted in 1999 with 6 members and was considered one of the early super groups. It was, of course, the band's members included some of the already established veteran musicians with young musicians who were considered geniuses at the time. 그래서 오늘 Geeks라는 밴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One of their, I guess, hit tunes, let me start with that. Geeks의 La La La 먼저 들어보시죠.

랄랄라 킥스. 랄랄라 하니까 저희 정현주 아나운서님과 한 랄랄라 세그먼트가 갑자기 뮤지컬 세그먼트가 기억이 나네요. So it was super group. 그러니까 슈퍼 그룹 그 자체였던 게 if you look at the members, six members, 정원영 on the keyboard and 이적 on the vocals, 한상원 on the guitar and 강호종 on the keyboard, 이상민 drums and 정재일 on bass. So debuted in 1999 and La La La was the one of the songs that was one of their debut song, I believe. So there were quite an expectation at the time, which such a star-studded membership of this band.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대중적인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는데, for example, songs like La La La was probably one of their more popular tunes.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감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곡인데 약간의 그 조용필 씨 약간 느낌도 나는 그런 곡입니다. So today I want to kind of look into this gigs, the band gigs. 뭐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Because at the time Mr. 한상원 on guitar and 정원영 were college professors. And also 강호정 on keyboard. They're all teaching, you know, popular music in the universities, right? So rest of the members were sort of like a disciples. 그래서 정확히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멘토 피겨들과 젊은 뮤지션들과의 그런 어떤 조합 그런 면에서 이런 저는 튜터링 그다음에 apprenticeship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igs의 랄랄라 먼저 들으셨는데요. So we will dissect one member at a time. 그래서 각 멤버분들 한 분씩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I guess one of the cornerstone members of the Gigs was, you know, 정원영. 약간 형님 격이었죠, 그 밴드에. 그래서 이제 정원영 씨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80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정원영 씨는. 쉼이라는 밴드로 데뷔를 하셨고, after going to Berklee College of Music to study music, he came back to Korea and made his debut in 1993 with his solo album. 뭐, 한상원 씨, 또 김광민 씨와 함께 이제 유학 1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From his debut album in 1993, this is 정원영, 가버린 날들.

정원영, 가버린 날들. So we're looking at the band Gigs under this theme of, under this angle of, you know, teacher-disciple relationship in a band, kind of. 모모님께서는 Gigs 콘서트 가서 어린 정재일님과 찍은 사진이 큰 추억입니다. 미키 17 보면서 정재일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름다운 OST. 좋아요. 우, 어렸을 때. 라면은 Gigs 때, 그쵸? 그때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죠. 정재일님. 와, 정말 귀한 사진이네요. 요즘엔 뭐 진짜 너무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데 We'll talk about 정재일님 in just a bit. 그래서 두 분의 큰형님이 계셨는데 정원영, 그 다음에 또 한상원 씨가 계셨죠. 뭐 한상원 씨는 또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분의 데뷔 앨범에서 물망초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양희은 씨가 작사와 보컬을 담당한 곡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한상원 피처링 양희은 물망초.

continuing with the music boutique theme, 그래서 gig이라는 밴드 이야기도 시작했는데, another member that I wanted to talk about is the other keyboardist, 강호정. 강호정 씨 역시 이제 gigs의 이제 원년 멤버, original 멤버였는데, 강호정 씨 같은 경우는 he was more prominent as a producer and a mixing engineer and also arranger. 그래서 이제 편곡 쪽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he started out actually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he studied in Germany. He was, I think, born and raised in Germany. And then when he came to Korea, first gig that he got was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그래서 윤도현 밴드의 곡들 많이 또 편곡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도현 밴드 초기 곡들 중에서 편곡을 하신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윤도현 사랑 2.

0: BFM.
1: That's fantastic.
2: So, let me tell you this. I recently joined an online community of like-minded people who love bossa nova music. It is more like a big community, sort of an internet online group with a leader figure who introduces bossa nova music with some explanation. And 유명한 bossa nova musician이 개설하신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간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 해설과 함께 보사 음악을 알아가는 재미가 그렇게 굉장히 쏠쏠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It makes me realize that learning music is still very fun and it makes listening all but more interesting.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음악을 같이 저도 꾸준히 약간의 살을 붙여서 또 약간의 선곡을 더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뮤지션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주앙 질베르토의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As you know, 주앙 질베르토 is a Brazilian legend, guitarist, singer, composer. I would have to say one of the forefathers of bossa nova music. So this first song by Juang Gilberto was originally recorded by a band called, a Brazilian band called Os Cariocas. So Os Cariocas was a pioneering Brazilian vocal group known for their sophisticated harmonies and a very smooth bossa nova sound and also jazz-influenced arrangement. They were very instrumental. This band in shaping Brazilian popular music, especially during this era when the bossa nova was really booming, which was late 50s and late 60s. 그래서 이 Os Cariocas라는 밴드가 처음 1948년도에 녹음한 이 곡은 이 삼바 칸초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앙 질베르토가 이 보사노바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해서 자주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셨던 그런 곡인데 오늘은 이 주앙 질베르토가 2023년에 이제 돌아가셨.

냈는데 사후에 발매돼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 라이브 앨범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So here is Juan Gilberto. The song is Nova Ilusao.

주앙 줄베르토 노바 엘루사오라는 곡입니다. So as I said,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this vocal group called Os Cariocas in 1948. 그래서 원래 이 곡은 약간의 삼바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는데 그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방금 이제 들으신 주앙 줄베르토가 아, 이 곡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So originally it's sort of in the samba style, but he wanted to sort of do it in his very laid back bossa nova style. 그래서 원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리오카스 노바 일루사오 똑같은 곡입니다.

Us Cariocas Nova El Lusao. Very beautiful samba, I think. Very intricate harmonies this band, Os Cariocas, was known for. So Nova El Lusao is, of course, Portuguese and translates to New Illusion in English. New Illusion. 좋습니다. So, talking maybe more about this band, Os Cariocas. 중앙지벨토에서 약간 이 그룹의 이야기로 좀 넘어올까 하는데, so they're one of the representative bossa and samba musicians. 그래서 그들의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Samba do Avião, Song of the Jet이라는 클래식 보사노바 곡인데, the song was composed by Antônio Carlos Jobim in 1962. And the song captures the feeling of returning to Rio de Janeiro, described the beauty of the city as seen from an airplane. 리오드자네이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풍경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 The song is sort of like a love letter to Rio, full of saudade. Saudade means a deep nostalgia and admiration for its natural beauty. 그래서 오스카리오카스가 부른 곡인데요. 그들의 이제 대표곡 중에 한 곡인데, 들어보시죠. Samba do Avião.

오스카리오카스 삼바도 아비아오라는 곡이었습니다. So their rendition of this song, "Sambado Aviao," is one of the most elegant vocal harmony versions of the song. I think 참 이 보컬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참 잔잔하면서도 들여다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complex한 그 harmony가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편곡입니다. So lyric expresses, as I said, you know, the excitement of returning home, also like the nostalgia about the Rio. 그래서 이제 soldade, full of soldade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deep nostalgia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가사를 보면은 My soul sings, I see Rio de Janeiro, I'm dying of longing.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을 정말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울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다른 느낌이겠죠. 서울, I don't think we won't be, we will be singing about the Seoul in this kind of fashion. Probably different, 그죠? K-pop으로 해야 되나요? So that was the song by Os Cariocas. 그래서 아까 주앙 질베르토 얘기가 나와서 그분 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말 그 Girl from Ipanema만큼 이 보사의 그런 어떤 교과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주앙 질베르토가 부르는 Chega de Saudade 들어보시죠.

You're listening to Juang Gilberto Chegada de Saudade. So reason that this song is considered one of the you know, very important song in Bossa Nova is it combines the traditional samba rhythm with the jazz influence. That's what sort of really made the Bossa Nova genre popular as a popular genre in the world. 그래서 이 체가다 소다데는 원래 이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또 작곡 곡이죠. 그래서 그분의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뮤직부티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onio Carlos Jobim, Chegada de Saudade.

헬로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celebrating 63rd anniversary of Broadcasting Day here in Korea. For the second half of the show, I'll be presenting a special documentary about Mr. 신중현. 제가 TBS EFM PD로 17년을 일해왔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방송이 이 바로 신중현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신중현 The Heart and Soul of Modern Korean Music입니다. In my 17 years as a producer at TBS EFM, there's one program that remains especially close to my heart and one that I'm still incredibly proud of. It's a documentary titled 신중현 The Heart and Soul of Modern Korean Music. 물론 제작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신중현 선생님이 한국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거나 오히려 더 견고해진 그런 느낌의 지금입니다. It was produced more than a decade ago, but the influence of 신중현's music has had on Korean popular music remains as significant as ever, perhaps even more so today.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그 당시에는 이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이 영어 콘텐츠로 제작을 했지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봐야 하는 우리 대중음악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t the time, I made this documentary in English for international listeners who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n music and its roots. But looking back now, I realize this isn't just a story for people discovering Korean music from the outside. It's also part of our own musical history and legacy that deserve to be revisited, remembered, and appreciated. 다큐멘터리를 위해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레이션은 넥스트의 기타리스트이신 김세왕 씨가 담당해 주셨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generously contributed to this documentary that I can't possibly name them all here, but I'd like to once again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elped bring it to life. And the narration was provided by Kim Se-hwang, James Kim, guitarist of Next.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So now let's travel back through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Here is 신중현, the

Kai pretends to worry quite frequently about the situation that hasn't happened yet? Or are you like an easygoing person who never worries about anything in life?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뭐 걱정을 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평소에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시나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불안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maybe worrying too much or that anxiety isn't something we need to push away, but simply a part of life that we learn to live with. Perhaps anxiety is part of what keeps us going, a sign that we are alive and engaged heavily with our own life. So worrying is not so bad after all, I guess. I mean, if it goes over an extent, yes, that might kind of deteriorate you, but if it's not too much, I guess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just carry on with our lives, right? 걱정을 하니까 열심히 살고, 걱정을 하니까 건강을 챙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닝그루버들, how are you guys getting your day started? Okay, so who are checking in right now at this moment? Let's find out all together. Ben's bro is the number one true check moninggruve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listenership always, listening from Europe. And of course, our young age moninggruver, 상민님.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아침부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시고 계세요. 반가, 반가, 반가워요. And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이번 주는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서머피디님, 집들이는 잘 다녀오셨나요? 세련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오, 세련되긴요. 제 인별그램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소셜 네트워크 SNS에는요. 세련된 모습만 포장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 건데 전혀 세련되지 않고요. Yes, I actually visited my friend's house. It was kind of like a housewarming party because she recently got married. So she finally invited me over. And normally, if you get invited to a newly married couple's house, you would expect the husband too, right? But she was there by herself. So I was like, where is your husband? And it turned out that she kicked him out just to invite me. 그래서 남편은 제가 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쫓아내버리고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다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럼 이 시간에 뭐 하는데? 했더니 뭐 어디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혼자 PC방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녁 어떻게 먹어? 아 혼자 뭐 샤브샤브 먹으러 갔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Is this normal?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신혼집들이 하면 남편도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 친구가 지하철역으로 저를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So we ran into the husband because I guess he was returning home because my friend texted him.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ut anyways, it was fun. Nice, lovely house indeed. 그래서 주말에 친구 집들이 또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신 거죠? 우리 삼행시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We have some unread messages for this acrostic poem about TBS. 제가 미션을 막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뭐 닥달아드신 마음 삼행시 보내주세요 제발! 이래서 막 쫄랐잖아요 제가. I was kind of like begging you guys for that poem. 그래서 뒤늦게 좀 이렇게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 안 드리기는 아까워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So let me introduce this one from 3629 Morning Groover. T, TV보다 라디오. 오, B, 브롯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 TBS 주파수로. S, stop, 멈춰서 TBS EFM 101.3 최고 최고. 정말 명 캠페인 같은 삼행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TV보다 라디오. 요즘에 TV 뭔가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채널 돌려서 보는 맛. 좀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But then at least when you're driving, you have an option to listen to the radio. And among so many channels, of course, 101.3. It's so easy to remember too. 너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맨날 101.3, sharp 101.3 이런 식으로 썸머가 하루 종일 외쳐대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TBS EFM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are live in the studio, I will try to introduce as many messages that I can. So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anything that you want to brag about,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send them in, everyone. 보내세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그냥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si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always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just a second.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G Q&A stands for Morning Groove, a question and answer. How simple was that? Very, very direct indeed. So that means I'll be asking you guys a question, and that means you will have to answer to my question at the same time, okay?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What is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i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여러분들, 우리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괜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worry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at the end of the day?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a little bit of a hypochondriac, so I tend to worry about my health conditions quite often. So if I feel that something's wrong or something's a little off with my body condition, I would run over to the doctor. I would set up the doctor's appointment. And if I set up the appointment, while I'm waiting for that appointment, like my head will just start to spin and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different thoughts about my health conditions. 그래서 뭔가 약간의 그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는 걱정을 너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을 예약을 다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병원 검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진 받기 직전까지 계속 걱정을 합니다. 나 어떻게 뭐,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벌써 몇 번을 그런 거예요. 그 걱정하는 일 중에서 그 대단하게 뭐 일어난 일이 뭐 없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별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So all of my worries, thankfully, I guess,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So yeah,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저는 좀 걱정 무세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주로 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했는데 별일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Maybe it could be about your, I don't know, job interview result, or it could be something about your big event in your family member. 아니면 뭐 어디 뭐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아니면 뭐 어디 회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aiting for your responses,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Florence the Machine, Shake It Out.

More Morning Groovers are saying hello, like Dr. Paper and Subby Morning Groover and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hello. Good morning to you all.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Your morning is going to be extra fabulous today just because you're tuned in, okay? Because I said so.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worried about for no reason but turned out to be totally fine. 괜히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네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And we have an immediate response, of course, from our 얼짱님. 얼짱님께서 또 즉각 답을 해주셨네요. 평소 걱정은 잘 안 하지만 이상하게 비행기 이륙할 때랑 운전하면서 높은 다리 지나갈 때 걱정해요.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등등 쓸데없는 상상과 걱정을 합니다. So I usually don't really worry too much, but strangely enough, I get anxious when a plane takes off or when I'm driving over a high bridge. I start having all these useless imaginations and worries like, what if it collapses? I totally get you. I imagine about this all the time, seriously. So whenever I ride an airplane, whenever I'm on the plane, I would be like, okay, please, I'll try to live kindly as possible. 제발 착하게 살게요. 부처님, 하느님 막 이러면서 비행기 이륙할 때 주로 그런 어떤 셀프 기도 같은 거를 하기는 해요. 제발 아무 일 없길 무탈하게 여행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기도를 합니다. But sometimes if I'm extremely tired, I would just doze off immediately. Before even take off. 어떨 때는 이륙하기 전부터 그냥 확 잠들어버릴 때가 있기는 한데 깨어있으면 굳이 그 깨어있는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제발 안전하게 여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다리 보면은 진짜 조금 저는 상상보다는 약간 무서울 때가 있긴 해요. 운전할 때.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부산은 무슨 대교였더라? 거기는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은 막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인데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 그 영상을 2층 버스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It looks almost like a roller coaster. So if I have to be driving over there, like I would also be like 얼짱님, like praying so that nothing can happen. But obviously, nothing will happen, right? 뭐 사실. 어떤 인류 그런 기술에 대한 약간 그 불신을 이렇게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예. 뭔가 탄탄하게 잘 만들었겠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걱정 종종 할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굿모닝 오늘은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looks like somebody needs some

And I'm back here, Morning Groovers, to read your messages. Today's question, let's go back to it.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ying about to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너무 걱정한 거에 비해서 별일 아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연 받고 있습니다. Good friend Morning Groover says, I ain't worried that much because too much worries leads to pessimism and poor health. Well, indeed, right? We always make an effort. We always try. But sometimes we just can't help ourselves when we face a certain situation.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ose specific situations, okay? But definitely for sure, it's not good for our mental health, right? You know, your thoughts can take you anywhere. Like if you, once you start putting those negative things in your mind, yeah, it could just go anywhere to a very, very extent situation. So it's really not healthy to do that, but we're just basic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experience, okay? 저 가끔 이런 걱정도 하는데, 막 몇 번 제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막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나온 거랑 정수기 물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야 돼요. 저희 집 정수기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가끔 그걸 틀어놓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바다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나 정수기 제대로 껐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아 뭔가 오늘 질문이랑 엄청 이렇게 뭔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네요. Yeah, I do have a lot of useless thoughts in my mind, worrying about those things that are completely unnecessary to be worried about. What else is there? 근데 의외로 또 뭔가 아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또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So all of my worries has to do with safety issues or, I don't know, my health conditions and so on. 네, 뭐,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뭐 발표 이런 거 앞두고.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발표 나중에 지나면 다 잘 하시는데 하기 직전까지 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이렇게 견뎌내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nyways, keep letting me know, Morning Groovers.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So let me know.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우리 박은희 팀장님은 걱정 같은 걸 진짜 전혀 하시는 걸 제가 근 5년, 1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해서 아, 막 팀장님 저 이래가지고 어떡해요 이러면은 뭔가 되게 이성적으로 솔루션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해주시지 같이 어머 그래 어떡하니 너 정말 걱정이다 약간 이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멘탈 되게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랄까? So yeah, I've never seen her worried about anything. She would just be like, 아 뭐, 저 어떻겠어? 그냥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김연아 같은 마인드를 하나? 약간 뭐 어때?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스타일. 굉장히 굉장히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박은희 팀장님처럼 마인드를 장착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걱정? 뭐

러닝할 때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막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세요. 어? 비 오면 아싸! 그냥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장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We have a song request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Good morning. 스웨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파리에서 예테보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말에 혼자 뭐하지? 했는데 여기에서 칼라셋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여러 공연을 공짜로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에이틴스의 공연을 봤어요. 가능하시다면은 에이틴스의 Gimme, Gimme, Gimme 부탁드립니다. Also send in a picture of you at the live performance of Eighteens all the way in Sweden. How nice is that? 뭔가 출장 가면서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알차게 보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꽤나 알차게 잘 보내셨네요. 이런 게 바로 케이팝이다. 스웨덴까지 와서 내가 케이팝을 보고 직관하고 있는 바로 그 코리안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분. Have a safe trip, Penguin Killer Morning Group. 안전한 또 비즈니스 트립 완수하시고 오시고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 에이틴스의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18's Gimme, Gimme, Gimme.

바랍니다. 막 이런 문자가 오길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하지만 우리 K 직장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옛날 90년대 사진을 보니까 뭐 배를 타고 출근하는 사진도 있던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역경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 직장인 박수! 만만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왕 출근하시는 거 안전하게 하시고요. 네, 오늘도 힘차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is 조승연 Woods Drown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 am your host, Summer. Yes, the most fabulous radio show that you can tune into every morning. Of course, of course. 맞아요, 맞아요. 그 방송, 그 에너제틱한 방송,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Morning Groove 시간입니다.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 texted.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너무 신나요. 신청곡 들어요? 키키의 팝업, 팝업,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 Well, first of all, we have to apologize for you because we don'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sorry that we can't play this for you.
1: 어떡해,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또 열심히 손가락 움직이면서 신청곡을 보냈을 텐데 이 노래가 시스템에 없네요.
2: So that is a promise, yeah, that we make for you.
1: 이 노래 다음번에 틀어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 노래가 나올 때꼭 우리 전소미 양께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So I hope you catch that moment where we can play this song for you once we find it in our system, okay? 그리고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날씨 요정 강림하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즐거운 여행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your trip after you come back too. Hope you have the best time ever.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6시에 운동을 못 갔네요. 꿈에 공유님이 나와서 늦잠을 잤나 봐요. 황홀 그 자체, 크크크, 꿈에서도 멋있었어요. 꺄! 아, 그래서 공유님이 나와가지고 막 정말 억지로 안 깨시려고 막 노력을 하셨구나.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공유 조금만 더, a little bit more of 공유. Oh yes yes, I don't wanna wake up. 막 이러면서 딱 깼는데, oh no. 아 몰라, 나 운동 안 가. 막 그런 느낌. 그래요, 행복하게 공유님과 꿈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Speaking of your dream, I actually had a dream yesterday too, and it was kind of weird. So, once in a year, just for fun, I visit a fortune teller. Just for fun. I'm not so serious about it. 네, 그냥 사주든 뭐든 이렇게 좀 재미로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올해는 안 봤는데, 작년에 제가, 선배님들의 소개로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Believe it or not, I just did it for fun, okay? Not seriously.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점을 봐주신 분께서. So we were kind of looking at a calendar together, and I was like, oh, like these days I'm worried about this and that. I told the fortune teller that in my dreams, and the fortune teller would be like, well, because it's summertime. You know, summertime, we have to endure those summer heat, so it's gonna be tough. Consider your season as a tough summer season. 그래서 뭐 여름날처럼 그냥 견뎌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년 1월, 2월을 딱 집어주면서 이때부터 서머는 빛나실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But then it was like really specific. 뭐 정말 그냥 꿈일 뿐이겠지만 조금 그냥 되게 선명하게 그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꿈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1, 2월을 가시면서 이때부터 피네 막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혹시 TBS 막 뭔가 정상화되고 막 우리가 뭔가 막 살아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 뭘까요? 별거 없는 건가? 그냥 뭐 무탈하면 된 거죠 뭐, 그쵸? 인생에 저는 대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쵸? 그런 대박을 기대하면서 살다가는 실망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부장님이나 저나 꿈속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You know, whichever dream that you have, if you feel good about it afterwards, then it means it's a good dream, right? 어쨌든,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worries, morning groovers. 계속 좀 걱정 얘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compared to how much you worried about a certain thing, if it turned out to be nothing, let me know all about that. 문자번호 #1013으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 바빠요 바빠요 할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업께서 답을 보내주셨네. 집을 떠나서 쉐어하우스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딸내미들 잘 먹고 살수 있는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살더라고요. 오늘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 대딩의 둘째, 직장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는 첫째, 올해 하반기도 무탈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Kelly Clarkson의 Stronger 부탁드립니다. I used to worry if my daughters living away from home in a share house and a dormitory would eat well, but they turn out to be taking good care of themselves better than I thought. Of course, they must be having the best time of their lives for sure. 뭐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지금 최고의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하나 둘씩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독립을 하면서 나의 자아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감도 안 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 걱정 이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걱정이 되시더라도 믿어주시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더 잘 되고 더 행복 할 겁니다. 무탈하게 또 올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화이팅이에요. 벌써 학기가 시작.

시작됐죠. New semester has started if you're a student. So fighting for all of you. 여러분들 다 진짜 잘 되실 거고요. 하반기는 더더더 파이팅 넘치고 에너제틱하게 보내고 연말을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Happy Life, Morning Groovers, Stronger by Kelly Clarkson.

Who's that girl? 대체 누구야? 라라라라라 누구야? 과연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친절하게 읽어드릴까요? Please listen up to find out. Somebody's going to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And of course,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at the person is reading out loud.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출연자 게스트가 읽어주는 가사 잘 들어보시고요. 이 노래 가사 뭐지? 아, 이 노래 제목이 뭐지? 한번 떠오르신다면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은 아 이렇게 생각이 아마 나실 거예요. So once you start listening carefully to the lyrics read by this special person, you will get the idea. Okay, so get ready everyon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oday, 오늘은 어떤 게스트를 모셨냐면요. A friend of Latin Queen, J-Lo. Girl, you're so beautiful, girl. 이 노래 아닌데 어쨌든 J-Lo. 제니퍼 로페즈 언니가 아니라요. 언니는 너무 바빠가지고 she's really really busy shaking, dancing on the stage. So her friend Rosa Diaz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Rosa Diaz 언니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J-Lo의 뭐 오랜 친구이자 약간 이모님이세요. 그래서 J-Lo 친구 Rosa Diaz from I think Puerto Rico. 우리는 푸에토리코 사람들을 보리꾸아라고 하거든요. I think she's 보리꾸아. But anyways, she will be her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을 잘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tudio, Rosa Diaz. Ay, ay. Hola, amigos. I see you. Ay, mamacita. I want to dance. Clock strikes up on the hour, and the sun begins to fade. Ay, que rápido. Still enough time to figure out how to chase my blues away. Vamos, bonita. Yo soy muy bonita. I'm very, very bonita. 나 너무 예쁘다. I've done a ride up till now. And it's the light of day that shows me how. And when the night falls, ay, mi amor. Loneliness goes. Oh, I'm boricua.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feel very, very sexy this morning.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aila conmigo, mamacita. I want to dance. I want to bailar. And feel the heat with somebody. Yeah, I want to dance every single time with somebody who loves me. Eso mi amor. Hey, I said it again. I want to dance. I want to dance with somebody. I'm very, very bonita this morning. I feel pretty, so I want to dance. I want to feel the heat with somebody. Ay, que calor, amigo. J-Lo, come on. Come to Korea and dance with me because I want to dance. With somebody? 아, 갑자기 눈 마주쳐가지고 민망해졌어. 끝입니다. It's over. Thank you. Rosa Diaz from Puerto Rico. 아, 여러분들, did you guys hear? 계속 뭔가 반복적인 가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못 들었거든요. So I was outside the studio, listening, not quite listening. So yeah,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everyon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get busy, send in your answer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and sometimes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 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산마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So flattered. 저는 그냥 최대한 저답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지, 막 억지로 평소에 막 굉장히 로우 에너지인데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자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막 나를 이렇게까지 뭐 재밌어 해주다니? 이런 생각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So I really hope you can cheer up. I think I can totally sympathize with you because I often worry a lot about so many different things, just like Juicy Tongtong Morning Groover. But, you know, when we step backwards and when we look at the big picture, it's not something very serious. Most of the times, actually. So we might as well just cheer up and move on, right? And carry on with our daily life routines. And just by doing that, we are fabulous itself. 우리 영 H 모닝 그룹께서 비가 오는데 차 막혀서 출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잘 도착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다시 회의 걱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It's always one worry after another, right? You worry about traffic once you arrive work. You worry about the meeting. After the meeting, you worry about those details mentioned in the meeting. And it just continues over and over. 그래서 정말 걱정을 뭐 하고 살면은 작정하고 하고 살면은 끝도 없습니다, 진짜. 뭐 걱정 안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안전하게 도착한 것처럼 생각해 보면 지나고 보면 별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오늘 여러분들께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무사히 또 출근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도로에 계신 분들 끝까지 좀 안전 유지하시고 운전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 H 모닝 그룹 회의 잘하시고요. 회의하다가 문득 문득 로사디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피식피식 하실 테니까. Anyways, Ben's Burrell requested a song actually. In line with the question, let's listen to Don't Worry, Be Happy. Go, Ben's Burrell. You're like the DJ of Morning Groove today. Perfect song to listen to indeed. So let's take a listen to it all together.

0: past,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And that was a song with some nice, soothing a cappella vibe. Bobby McFerrin with Don't Worry, Be Happy. Just take it easy, everyone. I know that you're worried. I know that you're anxious, but take it easy. Take a deep breath. Breathe in. Breathe out, and then take it easy. 이 take it easy라는 말 되게 어쩔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민맘 모닝그룹업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 너무 걱정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는 접영, 우리 소민은 평영을 합니다. 우리 둘 다 너무 기특해요. We were so worried before learning how to swim, but just after a few months, I can do the butterfly stroke and Somi can do the breaststroke, and we are both so proud of ourselves. Who could have guessed, right? You know, when you first dip your body inside the water, you'll be like, oh my god,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what to do. But then once you actually start learning the whole method and practicing, look at you becoming sea lions. 거의 뭐 이제 따님과 함께 손잡고 수영하시고 나들이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물고기들한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마구마구 또 바닷속 수영장 물속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다 하신 거네. 그쵸? 접영과 평영 정도면 이미 절반 이상은 다 끝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에서 좀 간신히 뜨는 편. 어쨌든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치과를 가는 게 두려워서 몇 년씩 미루다가 작년 연말쯤부터 동네 치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플란트 각이 분명하기에 주형차 차값 정도를 걱정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25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걱정하고 끙끙대면서 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I know because the price will be like doubled if you have to get implanted, right? Ooh, going to the dentist appointment, it's scary. I mean, imagine like the sounds of it, all of those equipments and everything.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참 그 공포심이 몰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청구되는 그 비용이라는 걸. 도대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아, 모두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오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저기 멀리서부터 다가오고 또 밀려오는 그 공포감이라는 게 있어요. Yeah, we always kind of frightened about the price of our dentist appointment. Yeah. 맞아요. 이 병원값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팍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when you have to visit a dentist appointment, try to visit at least two places. 왜냐면 제가 한번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제 이를 갑자기 막 진단을 엄청 꼼꼼히 해주시면서 아 이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저거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거 충치 없애셔야 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So basically, yeah, they were pointing out all of those treatments that I have to have. 그래서 아마 견적이 13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케일링 한번 하러 갔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 치실 열심히 하고 이 되게 열심히 닦고 좀 이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병원을 갔더니 아 이 정도는 그냥 놔두고 관리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I went to another dentist appointment and they said that if as long as I take a good care of my teeth, I wouldn't have to worry or get any sort of like treatments. So yeah, I'm still living really well, not having to pay that amount of money. 그래서 약간의 뭔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두 군데 이상은 방문해야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돈 깨지기 전에 관리 잘해야 돼요. 이 짝이 너무너무 귀찮죠. 특히 우리 어린이 모닝 그룹어들 나중에 돈 깨지는 거 생각하면 그러지 못해요. 정말 하루 종일 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치카치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 35년쯤 군대를 어떻게 갔다 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역을 한 지 20년이 다 되었네요. 지금은 군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가끔씩 재입대를 하는 꿈을 꾸는 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입대하는 꿈은 종종 꾼다고 하는데 그리워서 꾼다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기는 한데 역시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는 뭔가 그 테토남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킴스팬 모닝그룹어는 테토남이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Let's wrap up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s well. Follow us on our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will groove out today by listening to a song by Mariah Carey, Hero, because we are all heroes, everyone.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safe and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랄랄라 기익스. 랄랄라 하니까 저희 정현주 아나운서님과 한 랄랄라 세그먼트가 갑자기 뮤지컬 세그먼트가 기억이 나네요. So it was super group. 그러니까 슈퍼 그룹 그 자체였던 게 if you look at the members, six members, 정원영 on the keyboard and 이적 on the vocals, 한상원 on the guitar and 강호종 on the keyboard, 이상민 drums and 정재일 on bass. So debuted in 1999 and La La La was the one of the songs that was one of their debut song, I believe. So there were quite an expectation at the time, which such a star-studded membership of this band.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대중적인 큰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는데, for example, songs like La La La was probably one of their more popular tunes.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감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곡인데 약간의 그 조용필 씨 약간 느낌도 나는 그런 곡입니다. So today I want to kind of look into this gigs, the band gigs. 뭐 스승과 제자의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Because at the time, Mr. 한상원 on guitar and 정원영 were college professors. And also 강호정 on keyboard. They were all teaching, you know, popular music in the universities, right? So rest of the members were sort of like a disciples. 그래서 정확히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멘토 피겨들과 젊은 뮤지션들과의 그런 어떤 조합 그런 면에서 이런 저는 튜터링 그다음에 apprenticeship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익스의 랄랄라 먼저 들으셨는데요. So we will dissect one member at a time. 그래서 각 멤버분들 한 분씩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I guess one of the cornerstone members of the gigs was, you know, 정원영. 약간 형님 격이었죠, 그 밴드에. 그래서 이제 정원영 씨의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80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정원영 씨는. 쉼이라는 밴드로 데뷔를 하셨고 After going to Berklee College of Music to study music, he came back to Korea and made his debut in 1993 with his solo album. 뭐 한상원 씨, 또 김광민 씨와 함께 이제 유학 1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From his debut album in 1993, this is 정원영, 가버린 날들.

정원영, 가버린 날들. So we're looking at the band the Geeks under this theme of, under this angle of, you know, teacher-disciple relationship in a band, kind of. 모모님께서는 Geeks 콘서트 가서 어린 정재일님과 찍은 사진이 큰 추억입니다. 미키 17 보면서 정재일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름다운 OST 좋아요. 우 어렸을 때 라면은 Geeks 때 그쵸 그때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죠 정재일님 와 정말 귀한 사진이네요 요즘엔 뭐 진짜 너무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데 we'll talk about 정재일님 in just a bit 그래서 두 분의 큰형님이 계셨는데 정원영 그 다음에 또 한상원 씨가 계셨죠 뭐 한성원 씨는 또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분의 데뷔 앨범에서 물망초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양희은 씨가 작사와 보컬을 담당한 곡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한상원 피처링 양희은 물망초.

continuing with the music boutique theme, 그래서 gig이라는 밴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another member that I wanted to talk about is the other keyboardist, 강호정. 강호정 씨 역시 이제 gigs의 이제 원년 멤버, original 멤버였는데, 강호정 씨 같은 경우는 he was more prominent as a producer and a mixing engineer and also arranger. 그래서 이제 편곡 쪽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he started out actually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he studied in Germany. He was, I think, born and raised in Germany. And then when he came to Korea, first gig that he got was as a member of 윤도현 밴드. 그래서 윤도현 밴드의 곡들 많이 또 편곡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도현 밴드 초기 곡들 중에서 편곡을 하신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윤도현 사랑 2.

0: EFM.
1: That's fantastic.
2: So, let me tell you this. I recently joined an online community of like-minded people who love bossa nova music. It is more like a big community, sort of an internet online group with a leader figure who introduces bossa nova music with some explanation. 한 유명한 보사노바 뮤지션이 개설하신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간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 해설과 함께 보사 음악을 알아가는 재미가 그렇게 굉장히 쏠쏠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It makes me realize that learning music It's still very fun, and it makes listening all but more interesting.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음악을 같이 저도 꾸준히 약간의 살을 붙여서 또 약간의 선곡을 더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뮤지션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주앙 질베르토의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As you know, 주앙 질베르토 is a Brazilian legend, guitarist, singer, composer, I would have to say one of the forefathers of bossa nova music. So this first song by Juan Gilberto was originally recorded by a band called, a Brazilian band called Os Cariocas. So Os Cariocas was a pioneering Brazilian vocal group known for their sophisticated harmonies and a very smooth bossa nova sound and also jazz-influenced arrangement. They were very instrumental, this band, in shaping Brazilian popular music, especially during this era when the bossa nova was really booming, which was late 50s and late 60s. 그래서 이 Os Cariocas라는 밴드가 처음 1948년도에 녹음한 이 곡은 이 삼바 칸초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앙 질베르토가 이 보사노바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해서 자주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셨던 그런 곡인데 오늘은 이 주앙 질베르토가 202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발매돼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 라이브 앨범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So here is Juan Gilberto. The song is Nova Ilusao.

주앙 질베르토 노바 엘루사오라는 곡입니다. So as I said, this song was originally recorded by this vocal group called Os Cariocas in 1948. 그래서 원래 이 곡은 약간의 삼바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는데 그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방금 이제 들으신 주앙 질베르토가 아, 이 곡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So originally it's sort of in the samba style, but he wanted to sort of do it in his very laid back bossa nova style. 그래서 원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리오카스 노바 일루사오 똑같은 곡입니다.

Os Cariocas, Nova Ilusao. Very beautiful samba, I think. Very intricate harmonies, this band, Os Cariocas, was known for. So Nova Ilusao is, of course, Portuguese, and translates to New Illusion in English. New Illusion. 좋습니다. So, talking maybe more about this band, Os Cariocas. 주황질 베르토에서 약간 이 그룹의 이야기로 좀 넘어올까 하는데, so they're one of the representative bossa and samba musicians. 그래서 그들의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Samba do Avião, Song of the Jet이라는 클래식 보사노바 곡인데, the song was composed by Antônio Carlos Jobim in 1962. And the song captures the feeling of returning to Rio de Janeiro, described the beauty of the city as seen from an airplane. 리오드자네이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 풍경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 The song is sort of like a love letter to Rio, full of saudade. Saudade means a deep nostalgia and admiration for its natural beauty. 그래서 오스카리오카스가 부른 곡인데요. 그들의 이제 대표곡 중에 한 곡인데, 들어보시죠. Samba do Avião.

Os Cariocas, Samba do Avia O라는 곡이었습니다. So their rendition of this song, Samba do Avia O, is one of the most elegant vocal harmony versions of the song, I think. 참이 보컬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참 잔잔하면서도 들여다보면은 아주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편곡입니다. So lyric expresses, as I said, you know, the excitement of returning home, also like the nostalgia about the Rio. 그래서 이제 Saudade, full of Saudade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deep nostalgia가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 가사를 보면은 My soul sings, I see Rio de Janeiro, I'm dying of longing.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을 정말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울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다른 느낌이겠죠. 서울, I don't think we will be singing about the Seoul in this kind of fashion. Probably different, 그죠? K-pop으로 해야 되나요? So that was the song by Os Cariocas. 그래서 아까 주앙 질베르토 얘기가 나와서 그분 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정말 그 Girl from Ipanema만큼 이 보사의 그런 어떤 교과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주앙 질베르토가 부르는 Chega de Saudade 들어보시죠.

listening to Juang Gilberto Chegada de Saudade. So reason that this song is considered one of the you know, very important song in bossa nova is it combines the traditional samba rhythm with the jazz influence. That's what sort of really made the bossa nova genre popular as a popular genre in the world. 그래서 이 체가다 소다데는 원래 이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또 작곡 곡이죠. 그래서 그분의 원곡으로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뮤직부티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onio Carlos Jobim, Chegada de Saudade.

0: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Come on in to watch me live on our Viable Radio on TBS EFM YouTube channel. It's so funny. Last night, right before falling asleep, I started to have another headache. 이렇게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간만에 두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약 먹으려고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두통이 있어서 왼쪽을 비고 이렇게 잤어요. Because I kind of thought that that would help, you know, lying down on the side where I'm feeling my headache.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I didn't feel okay in the morning time either. 그래서 아침에도 오히려 머리 두통이 더 심해가지고 약간 막 울렁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So I had quite a hard time driving on my way to work here. But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As soon as I arrived at the studio, it just disappeared immediately.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약까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는 라디오 지금 보이시죠? Can you hear this ASMR sound? Ooh, 약을 가져왔는데 이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I just ended up not having this pill that I brought for emergent situation. So it's great. 도대체 왜 근데 머리가 안 아파진 걸까요? 저 너무 신기해요. 여기 터가 좋은가? 뭐지? 아침에 커피 마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거든요. 빵 한 입 먹은 거? 배고파서 머리가 아팠나? But anyways, this is a good thing.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통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만날 생각에 설레가지고 두통이 도망갔나 봐요. So, I'm happy to introduce our greeting messages from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벤스버러 모닝 그루버, 그리고 호빵맨 아닌 호방맨 모닝 그루버,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닥터페이퍼 상민님, 어머, 다들 일찍부터 나오셨다. 웬일이에요. You guys are so early. Our cute early birds morning groovers, welcome.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모닝 그루브, 출첵, 필승. 헬스장도 출첵. Yeah, baby. I guess you're feeling good this morning. You're getting all of the things that you like done. 모닝 그루브 듣기, 그리고 운동하기, 체크.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도 굿모닝,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Welcome back. 우리 출장 다녀오시느냐고 펭귄킬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you're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우리 이현선 모닝 그루버 0812 모닝 그루버 says 걱정의 대상 중에 99%는 실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근하기 꺼려질까요? It's that the 99% of the things we worry about don't actually exist. But why do I feel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그래요. 이게 걱정이랑 출근하기 싫은 거랑 사실 상관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뭐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짜증남이죠. 아, 출근하기 싫어 이런 거. 하지만 막상 출근하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잠깐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새벽이 밝아오듯 두려움 없이 찬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거야. TBS도 TBS EFM도 꼭 다시 일어설 거야. 까꿍 모닝 그룹어님들도 일어나세요. 하트 알바 시작하셔야죠. 이 다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다짐을 해요. 난 짱이야. TBS도 EFM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다짐 가끔 합니다. 특히 샤워하고 나올 때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편이에요. 특이하죠? It feels good if you do it afterwards. Anyway,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알바 시간입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고 평온한 아침 보내시고 계신다면 Wake up, everyone! It's time for you to get your work done. 오늘도 모닝 그루브에서 수많은 활약, 뜨거운 활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our DJ Ba, 박우리 팀장님께 신청곡을 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문자로요. 문자번호 샵 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nd also, don't forget our open chat room on our K-Talk app.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TBS EFM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윤동혁 감독님이 나와주셔서 윤동혁 감독님께 MG Q&A Q를 부탁드릴게요. Let's g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question, question, question. 질문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I'm going to reveal that right away, right now. Listen up.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changing jobs, everyone.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So think about it. Don't think about your current job. Just imagine and think about all those kind of different jobs out there that you might do and that you might do a good job, actually. 내가 이거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것들 있으면 오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find out about your answers for this question.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워낙 좀 다양한 뭐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아 좀 호기심에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I think I've mentioned this earlier, but I think that I would do quite a good job if I was a flight attendant because I wanted to be a flight attendant actually. 제가 승무원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국내 말고 외항사? 좀 포스 있는 약간 외항사 느낌으로 승무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And it looked really fun, you know, mingling with the other flight attendants, providing nice services to the passengers, you know, being in charge of the flight's safety issues and everything. Yeah, I think I would kind of nail it.
1: 저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당하게 그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beef or chicken?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치킨은 없다. 비프 드시라. 이런 얘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저 유니폼 입는 거에 대한 로망 향상이 있었어요. I had this fantasy about wearing uniforms at a job. 그래서 딱 그 정석이잖아요. 승무원들이 멋지게 유니폼 딱 다리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각진 걸 딱 입고 턱턱턱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떠세요? 밖에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는 만약에 엔지니어를 안 하셨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디오 DJ? 아니면 약간 드럼 같은 거 치시는 거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뭔가 밴드에 좀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탁탁 재즈 드럼 있잖아요. 그냥 드럼 말고 예, 이렇게 뭔가 라이트하게 치는 거 착착착착 이렇게 갑자기 왜 드럼이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Let me know. Think about it.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Since I love wearing uniforms, since I fantasize about it, let's tak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Suit and Tie.

약간 콧바람도 나오고 막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기분 들지 않나요? You know, the weather makes us feel so much better. It's all about the weather, everybody. Anyways, DKTLQ 모닝그룹워크에서 닉네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시보리 모닝그룹워시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박은혜 팀장님이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활기찬 하루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니까요. 우리 모닝그룹워들. You guys are so precious and every single time, this given time in our morning is so precious. So I want to protect it for as long as I can and make the best day ever for you. 여러분 아침만큼은 제가 꼭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함께해주세요. Okay, so in case you forgot,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7525 responded, 저는 현재 삼성전땡 DSR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꼭 수의사를 해보고 싶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가끔 미련이 납니다. So you would become a veterinarian. I adore dogs, cats, so I especially want to treat rescued dogs and stray cats, according to this message. 그러니까요. 이 수의사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Like, if you're an animal lover and if you're a vet, it'll be like the best job ever. 내가 좋아하는 일 매일매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도 안 아프게 치료해주고. 저도 진짜 동물들 막 좋아하고, 막 길고양이들 보고 이러면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 그들을 치료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ll be waiting for more responses regarding this question, everyone. This is Alicia Keys' Girl on Fire.

Japan, we have Coco Morning Groover and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saying hello this morning. Hello and good morning to all of you. 어서 들어오시고요. Let's get back quickly to our MGQ&A. So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호박맨님께서는요. 제 와이프로 하루 살아보고 싶네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So you wanna live as your wife for one day and figure out what she likes, truly? 와이프분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막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죠. 막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닌가? 통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뭐 이런 건가? 어쨌든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like if you have this desire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for one day, that means you care about that person. 저는 이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녀한테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더 이해하고 싶고 아, 이런 마음 우리 호박맨님의 와이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 킴스 팬머닝 그룹은 제 직업이 비록 초라한 주류 영업사원이지만 하루 동안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맨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스탠드업 쇼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던데요. 저도 사람들을 잘 웃길 자신이 있거든요. So my job is just a humble liquor salesperson. If given the chance for one day, I would love to host a solo show, perhaps a stand-up show.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직업도 초라한 건 없습니다. 왜 초라한 주류 영업사원이세요? 나중에 스탠드업 쇼 그리고 나중도 아니에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문 에리어가 딱 있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딱 방송을 해야 재밌는 거거든요. You would need something to talk about, right? So why not talk about your job area, your job career? 뭔가 주류 영업사원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난 썰 풀어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일단 완전 하라고 대찬성. 일단 구독자 한 명 확보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탁 서가지고 촬영하시면서 뭔가 주제도 딱 명확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 어떤 직업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야.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퀸과 킹의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이런 자세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패션 잡지사의 편집장이요. 포스 있고 또 멋진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바쁘고 일 잘하는 여성. 그래서 출근 룩을 에스레저 룩이 아닌 그런 후줄근 룩이 아닌 캐주얼, 정장 룩을 자꾸 입고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feels like those charismatic, stylish vibe of a fashion magazine representative, their editor-in-chief, senior, or director always dress so impeccably, busy and seamlessly getting things done so perfectly every single time, right? I had a huge admiration of this as well, watching this movie. I believe that this movie kind of influenced so many people out there, so many women out there, actually. 뭔가 멋진 여성들, 커리어 우먼의 딱 정석인 영화잖아요. 뭔가 나는 내 가족이고 뭐고 내 커리어밖에 없어. 난 일잘러야. 난 일과 결혼해서 난 일밖에 몰라. 뭔가 이러면서 일에 그 몰두하는 모습. You know, watching those scenes where those amazing women are immersed on their job career, it looked amazing and it really surely gave a lot of inspiration. 그러니까요. That's all.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에 That's all. 분명히 이렇게 없어 보이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메릴 스트립 언니께서 어쨌든 가끔씩 저는 제가 엄청 바쁠 때 있잖아요. 좀 그런 제 자신에 취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if I have stack of workloads, I actually kind of enjoy that. 뭔가 즐겨요. 막 일이 많고 막 할 게 많으면은 어떡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재밌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In contrast, if I don't have any stuff to do, if I'm not so busy, I feel less alive. 좀 이렇게 일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체육부장님처럼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2도 보셨나요? 전 2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Anyways, we're gonna be talking about jobs, not about your job, but about a job that you wanna experience for one day if you had the chance to, okay?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체험하실 건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Boynen Radi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체육부장님,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Alright, morning groovers. 우리 조금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그리고 무늬무늬 줄무늬 모닝 그루버 모두 모두 안녕. 어서오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 알바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et working. Okay. 우리 MG Q&A 답좀더 읽어볼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요즘에 미술관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미술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나 박물관 해설사 해보고 싶어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하는 장소가 멋져서요. 오늘은 서울시립 미술관 놀러 가요. Since visiting art museums often these days, I have been wanting to try working as a docent or museum guide. I would need to study a lot to do that, but the location itself seems so wonderful to work in. 미술 좋아하시거나 박물관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특히 도슨트 이런 직업을 가졌더라면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출근 자체가 힐링이 될것 같은 느낌? Just by arriving to your work would just heal yourself if you're a museum lover.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사실 웬만한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멋있게 꾸미잖아요. 막 크고, 그쵸? 깨끗하고 아주. 그리고 그런데 뭔가 어떤 서비스 업종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진상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막 소개팅 같은 데 가가지고 직업이 뭐세요? 이러면은 아, 전 도슨트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뭔가 막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marry me.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저는 남편이요. 자유로운 내 남편, 제 지인들이 모두 탐내는 자리입니다. 한 번은 친한 동생이 다음 생에는 언니 남편으로 태어나겠다 해서 그 자리 제 거라고 했어요. So you want to experience your job as your husband for one day because he's such a free soul and a lot of people around you actually say the same thing too. 그래요? 자유로운 내 남편? 혹시 뭐 건물주신가요? 남편분께서? 왜 자유로우신 거지?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좀 즐겁게 사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루버께서 좋은 와이프여가지고, 너 같은 와이프 나도 있고 싶다. 그러려면은 너의 남편이 하고 싶다. 부럽네? 뭐 이런 걸까요?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문자네요. 하루쯤은 남편이 되고 싶다. 은근히 이런 사연이 꽤 오고 있네요. 와이프가 되고 싶다. 남편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걸까요?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저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전투기 조종사를 해보고 싶어요. 한때 제 꿈이었으나 일찍 접었습니다. 신청곡을 잊고 있었네요. 신청곡은 Take My Breath Away by Berlin입니다. Playing flight simulation games makes me want to become a fighter pilot. It was once my dream, but I gave up on it early on. 아, 조종사 진짜 멋있긴 하죠. 이 조종사들 막 서로 이렇게 막, 막, 막 높은 하늘 날면서 서로한테 막 메시지 주고받을 때 되게 그 장면 영화에서 나오고 이러면 멋있지 않아요? Passing 10,000 feet, autopilot engaged. 근데 이 조종사들이 메시지 주고받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마이크를 입 안에다가 집어넣나? 발음이 잘안 들리지 않나요? Passing 10,000 feet, 이걸.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그냥 여기 그 항공기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 때도 항상 그 기장님이 안내 방송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뭐 Ladies and gentlemen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Like, are you having the microphone inside your mouth, not outside your mouth? 그래서 뭔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 페루에 있을 때 공군기지에서 일했었거든요. I worked in the Air Force when I was in Peru as an internship, so I got to meet a lot of different pilots. 근데 이그 기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리마에 있는 기지에 있었고 가끔 그 피스코에 있는 기지에서 이제 파일럿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So I would exchange messages with the pilot to check their schedule, and I would ask them as a joke. So are you flying on your way to Lima or are you driving?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 되게 뭔가 멋있지 않나요? 오늘은 비행기 타고 날라오세요? 아니면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날라온다 그러고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슝 이러면서 막 오고 탁 내려가지고 에그 뚜껑 확 열려가지고 나는 페루의 파일럿이다 이러면서 막 걸어오는
아주 멋있었어요. 예. 제가 이 유니폼 참 좋아한다니까요. 예. 승무원, 또 파일럿들은 또 파일럿 그 유니폼이 있잖아요. There's this thing about uniforms, everyone. 우리 양구양구님께서 다시 답을 주셨네. 남편이 건물주라면 저도 자유로울 텐데. I would be free if my husband was the owner of a building. 아, 그러네요. 남편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군요. 다른 의미로 남편이 부러우셨나 봐요.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Let me know.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it b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Peggy Killer actually sent in a song request before, so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im. This is Berlin, Take My Breath Away.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our lovely morning gurus. 아침부터 열일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body. Just remember,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 그루브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가 주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With T봉이, 귀염둥이 T봉이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주죠. 라고 아주 그냥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I feel so grateful about T봉이 just for being here next to me all the time. 우리 한율 같은 T봉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뻐하시고 또 귀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s waving at you right now. Hello 여러분들 반가 반가. 우리 티봉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nother reminder, 우리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I almost said it! 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생방송이랄까요? 카땡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서 까똑이라고도 하는데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And you know, earlier, the day before, we talked about our go-to places in our country, right? 우리 단골집 어디 어디 가는지 막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I actually drew a map, and I have posted it on our Instagram. 우리 모닝그룹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그 맛집 지도, 단골집 지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게. 그래서 go check it out if you're curious about it. If you want to find out about our moninggroupers' go-to places, go-to restaurants actually here in Seoul. 서울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파주 근처 이제 맛집들 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계속 얘기해보고. I kind of thought that I could do this again next time because I believe that you still have many more places that you want to share with me.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때 또 이제 맛집지도 그려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Anyways,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께서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딸이 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네요. 고3 아들을 둔 친구이기도 한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도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Anyways, 친구네 가족에게 무사히 다시 건강 되찾길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h no, so looks like your plan i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a friend of you who you are about to meet up tomorrow got COVID. The daughter actually got COVID. So I hope she really takes care.
2: 건강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을 기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종종 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1: I still see some people getting infected on coronavirus these days. So we really have to take care about our hygiene and everything.
2: 근데 옛날 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막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발표했었잖아요.
1: So yeah, like back then, the government has like actually announced that we won't be able to go back to our ordinary life before COVID era, just like the before COVID era. But now look at us.
2: 뭐 거의 이제 뭐 사실 일상을 회복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1: It seems so unrealistic when we think about those past few days when we had to suffer from that coronavirus infection.
2: 이게 엄청 옛날 얘기 같기는 하네요. 진짜 나중에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 손녀 손주들한테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썰 얘기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But anyways,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라는 말씀. 하진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입니다. 오늘도 듣다가 늦은 출첵합니다. It's okay, it's okay. 여러분들 늦은 출첵이 어딨어요. 그냥 9시 전에만 출첵하시면은 제가 다 개근상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So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have 코너 코인 노래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 want you to expose your energy and just enjoy this vibe with me all along. 여러분들 더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말도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requested by 포포도 모닝그룹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This is Gwen Stefani, Cool.

Mic check, mic check. 5, 4, 3, 2, 1 YouTube with or without you. It is time for 노래방. 코인을 넣어주세요. 동전을 넣어주세요. Please insert your coin. 5, 1, 2, 8. Next song will be reserved. 다음 노래 예약 완료. 좋아요, 여러분들. I don't know if you know. Probably you would know that I'm a huge rock lover. 저는 또 락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소프트 락, 모던 락, 뭐 어쩌고저쩌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헤비 메탈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ike everything. 저는 락, 기타와 드럼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드럼은 민동혁 감독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Queen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장착했어요. 아, 아주 멋진 밴드죠. 아, 왜 for you, with or without you.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s I type. My body. My body's bruised.
1: 난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0: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a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에는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이러나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like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다음 Rock'n'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0: I don't want to miss a thing.
1: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0: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2: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Just I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체육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na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썬데머닝 그래봐요. 썸마 누나가 즙기 연속으로 먹은 거 이슬? 왜요? 언제쯤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인가요? 제가 좀 요정 같아 보였나 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서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켄님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치킨 가능합니다. 맥주도요. 와, chicken is like another level. 박은혜진님, I have similarities on this. We can only have like three pieces of chicken and that's it. And we love to eat, we're foodies. But when it comes to chicken, I don't know. Sometimes I have this craving. But then once I take a bite, I don't know. I get tired so quickly. 왜 이렇게 치킨은 빨리 질리는 걸까요? 그냥 양념 없는 거 후라이드 먹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요. 이걸 세 끼로 드실 수 있다니. And steak? No, that's not the answer. I actually have hard time chew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to touch you. 그 Goo Goo Dolls, 알고 있습니다.

모닝 그룹의 쌈마 PD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Summer요.

있잖아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한 번 더, one more time. Let's go. 딴딴딴. 쿵짝쿵짝. 윤도현 감독님 드럼. Let's go. 딴딴딴.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살아오르고 있어.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오,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 SHV? 신흥배 모닝그룹 하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iable Radio. 민준리님 언니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of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portings 같이 할게요.

curry i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짠, 말아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I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착착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the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Hey, hey, you, you,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그룹은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on your way to work.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주세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G의 모닝그루버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기특하시고 대견하시고 막 그래요. 꾸역꾸역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세요. Always remind yourself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just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heading off to work. 얼마나 대견해요. 축하하는 조르디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항상 써머피디님의 긍정 에너지 감사해요. 아침밥을 잘안 먹는 아들이랑 유치원 등원 전에 매일 같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lways listen with your son who don't eat that well every single time when you're serving breakfast on your way to his kindergarten together. 밥을 왜안 먹을까요?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 그 밥이 세상 가장 맛있었다는 것을.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보이겠지만, 사실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이 짱이라는 거.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요. 요즘에는 등원길, 출근길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나요?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nicer. It's not that hot and humid anymore. So, just because of that, it would put you in a good mood on your way to school, on your way to work.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진 것도 좀 감상하시고, 알아차리시고, 내 기분 전환에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a job that we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We have some answers, actually. 우리 캔 모닝그룹어, 저는 맥주 양조장의 직원이 해보고 싶습니다. 맨날 마시기만 하지. 크크. 홉 선별부터 어떻게 만들어 내보냈는지 또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I would love to work at a beer brewery. I'm always just drinking. 하하. I'd really like to know the whole process and detail. 맥주 양조장 직원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별거 없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막 맥주 샘플 나오면, 아, 이게 뭐야, 웬 떡이야, 이러면서 막또 드시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 수제 맥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하나씩 좀 마셔보는 그 재미가 있어서, 이거는 뭐 양조하는 데다 달린 것인가? 어쩌면 이렇게 또 들어보지도 못한 신박한 맥주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Obviously, if you go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will be able to see different kind of beers that are located over there. And yeah, those are gonna be beers that you have never seen in your life. 막 무슨 맛, 무슨 맛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한국 브랜드의 맥주도 되게 종류별로 있고 If you travel to different places in Korea, there is a beer for their region's specialty and everything. So it's quite fun. 뭔가 내 이름이 들어간 맥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f you are a beer love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Ken Morningover. 그리고 처음으로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Rob Rock의 Eagle이라고 해주셨네요. 최애 밴드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우리 시스템이 없네요. 아까 박원희 팀장님께서 열심히 찾으신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틀어드릴 수 있으면 또 틀어드리고요. DJ Ba has actually selected another song for our Ken Morning Groover. 이 Rob Rock이 프론트맨으로 활동을 했던 임펠리테리 밴드 곡을 하나 틀어드릴까 합니다. If that's okay for you, we have found an alternative song for you. So this is a song dedicated to Ken Morning Groover. Let's listen to it all together since you've been gone.

Thank you, DJ Ba. 우리 박원혜 팀장님의 센스란 정말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tune.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0912 모닝그룹을 texted back. 노산호에 복직 중이신 우리 0912 모닝그룹께서 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오늘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얼른 정상화 되기를 늘 기원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가 우리 0912 모닝그룹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드려서 저도 더 기분이 같이 좋아지네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좋은 소식 또 모닝그룹에다가 공유해 주시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저 그리고 우리 TBS EFM, TBS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for TBS. 어머,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이네요. 용카 파크 모닝 그루버 642 모닝 그루버 진짜 오랜만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문자를 보내요. 오늘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시간에 카페 가다가 문자 보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썸머피디님 복귀 사실을 알았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냥 예전 방송 리런 재방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 뉴스가 최근 뉴스더라고요. 2, 3년 전에는 출근길에 늘 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101.3 고정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Now you finally found out about me. You have discovered me. 이렇게 또 저를 발견해 주시고 생방송한 거를 또 이렇게 우연히 들어주시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 우린 인연이에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난 거잖아요. We're so meant to be. By coincidence, we got to meet each other once again. And this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제가 용카팍 모닝그룹 닉네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미팅까지 오늘 취소돼가지고 카페 타임 즐기고 계시는군요.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신 거, 다시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분 왜 이렇게 좋죠, 오늘? 건강하자, 모닝그룹원. 굿모닝이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 왜 기분이가 그냥 그렇죠? Oh no. 아침부터 아이랑 투닥거려서인 건지 기분이 다운되는 아침이지만 금요일 썸머 PD님의 목소리 듣고 업업 되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이젠 생일이라도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근사한 레스토랑보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이랍니다. 오늘 생일 저녁은 매운 족발로 가보려고요. So it is your birthday, but you're not feeling so well. Maybe you had a little bit of an argument with your children. But today you still have a good plan. 매운 족발도 드실 거잖아요. 그쵸? 오늘 날씨도 좋을 거고, 이러니까 좋은 것들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내 기분은 내가 좌지우지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기로 맘먹으면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Once you decide to be in a good mood for the rest of your day, it really happens. It's only the start of the day. 아직 하루의 시작일 뿐이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매운 족발 또 드시면 기분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이미 또 계획 다 있으시네.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은 좀 다투셔가지고 투닥거려서 속상할 순 있지만 생일이시잖아요. 생일 우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기분 좋게 하루 꼭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wrap up today in a great mood. 우리 조국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하루 근무해보고 싶어요. 아메리칸 위스키니까 허름한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걸쳐입고 숙성고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크통에서 조금씩 품질 관리차 한 잔씩 시음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So I would love to work as a master distiller for my favorite whiskey brand, Wild Turkey, just for a single day. Since it's an American whiskey, I imagine myself wearing a pair of worn-out jeans and a plaid flannel shirt, walking back and forth through the rick house, sipping a tiny, tiny sip straight from the oak barrels for quality control. What a dream! 이 남자분들 특히 뭔가 이런 로망이 있으신가 봐요. 뭔가 맥주 브루어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디스틸러로 한번 근무해보거나 이렇게 좀 술을 좀 적당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로망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봅니다. This has been fun figuring out about a job that you guys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굉장히 또 다양한 답이 오니까 이런 날 되게 재밌어요. When I get very different kinds of responses from you guys. 배우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런 매력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알바생들이 항상 열일을 해주시니까요. 4889, another new morning groover. 와, 오늘 신규 유입 난리 났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랑 차 타고 학교 가는 중이에요. 신청곡은 부활의 Lonely Night입니다. 팅팅, 너구리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가는 분들 되게 많죠. 이제 개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A lot of you guys must be on your way to school. 우리 학교 간 학생분들이 오늘 난리가 났다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바쁜 등교길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우리 친구가 보냈어요? 아니면 아빠가 보냈어요? 신청곡이 왠지 아빠의 신청곡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직접 즐겨 듣는 신청곡인가요? 뭐 어찌 됐건 저희가 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your favorite radio show,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at 7 a.m. next Monday.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new Morning Groover 4889, 부활의 Lonely Nigh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